너는 뭐 좋지 너그 뭐지 너를 코스티 그거 코스티 그대 코스티 그거 코스티 그대 치코딜레노 치코첼레노 치민첼레노 나도니 나네 니드 나케토 니드 또다는